아름 덥네 살이 무디시 머린 호린 오잉가 똥단 석도르지 하얄통으럼 비 버둥버둥 스킬댄 산나 앵그우치비 살네 우디식 순도가 이클룰에 똥나